0: 예, 토꼬.
1: 나스.
0: 나스 토꼬.
1: 라마트라 노래 띠엄부미나 얀.
0: 예,
1: 나가
0: 동가스
1: 토끼가 인진자
0: 토꼬.
1: 삼 리스나 투.
2: 예,
1: 예, 뭐 가서 가이라 이라 파텔푸르 에펫 티라나 파나. 데 이라 따라춘 삼지나 분야 파라서 비타 프라이세 요. 예, 토끼가 마루카라 와 베베조스 마나 디폰. 예, 토끼가 와니 파카핑 예 레페서리. 안디도 완디사노 클라이유디 므라르수와 티케리티 산디사 이난데만트 안다 안디투투로 안디티 안디다 소파라 니르나두 이사
0: 라스토 코메가 시체카노